0: 허그국 대사가가 와카군 대기 시리부 셀루스다.
1: 허기군, 오마이 공간의 임무와 요크야다나. 대기의 시리부를 고아시다노와
2: 오레나 대국 군지의 호코리다.
0: 아이, 대노회가도 파민이 타득하오가 와타시도 세키니다.
3: 조사가가 시타이 전부 시라베마시다. 대기 시레이가의 시타이 미츠카리마센.
0: 방금!
4: だが情報によると一部の敵は防衛突破した。少年を連れて東方面に逃げた。何者だ？知りません。奴らのリーダーは刀を持ってる人だ。小五、快把地上砲打开。好。别打！快！快！快！
0: 快！快！快！快！快！止血！苏联怎么样？啊！快啊！快！子云，先止血！快快快！
5: 没料到这，卡可不得，全面搜查的，彻底的，给你母老搜查起来哟！
0: 彻底的，亚兹拉を探したつのだ。
5: 嗨！
6: 아야크! 스베르 히야오 사카세! 아야크!